망하였다. 남편이 보이죠 보이. 좋아이 달라리 지라랑나라로 남편아 자리나라리 자라 자라 자라 망하였다. 반대로 보이죠 보이.